0: 魏茂腿，
1: 哎，
0: 今天你给我机灵点
1: 啊，
0: 晚上咱们就下家伙。
1: 哎，二当家的
0: 啊，
1: 你不和大哥下山了？
0: 这你不用管，我自然有办法，到时候你就看我的眼神行事，听见没有？
1: 啊，听见了。
0: 放机灵点儿。
1: 哎，放心吧你。
2: 哎呀呀，哎呀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
1: 哎
2: 呀，哎呀，
1: 哎，来人呐，二当家的崴脚了，走，你快点。
2: 哎呦呦呦呦，别，哎呀，我呀，哎呀呀呀呀呀，哎呦，哎呦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